0: 좀 숨 많이 했대더냐?
1: 양태파 양대뿌리
2: 양대뿌리 지만의
3: Yo Pachaiki, Herbol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Juanchis, cabrón.

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 토냐?
2: 그런데 봐, 얌데 뿌리
3: 잠깐 예, 드만에
4: Yo pa chaiki 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es guanches causan.